0: 이단다 이단다 이단다
1: 오단다
0: 이단다
1: 오단다
0: 이단다
1: 오단다
0: 이단다 오자 웅자 이단다 오자 웅자
2: I need your sweet
0: 이단다 오자 웅자
2: desperation
0: 이단다 오자 웅자
2: I need you here on my mind every hour of the day
0: 이단다 오자 웅자
2: Without your sweet aspiration, the lonely hours of the night just don't go my. Oh, woman in love needs sweet inspiration and honey. That's all I ask. Of you,
0: ooh,
2: I need your sweet, like honey, sweet inspiration. You know there just ain't no telling what a satisfied woman
0: might.
2: When you call me baby, baby, such a sweet inspiration, yeah. And when you